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대규모 재해 시 수도 대체 기능을 담당하는 부수도 구상 관련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져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했습니다. 부수도 구상 관련법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 도격권에서 수도 기능의 유지가 어려워졌을 경우 대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도부연을 부수도로 지정하는 것으로 요건으로서는 일정한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있을 것과 도쿄 23구와 같은 특별구가 설치되어 있을 것 등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24일 밤 8시 반경부터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토론회에 이어 표결에 들어가 관련법은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 그리고 팀 미라이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했습니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명당, 참정당, 일본공산당, 레이와 신생구미, 3인당, 일본보수당 등은 반대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23, 반대 121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관련법을 둘러싸고는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법률 시행 시 특별구 설치를 묻는 주민투표와 관계 지자체 선거기관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부대결의가 가결됐습니다.
1: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기자단 취재에 응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현재 이란 측과 논의 중이다. 계기가 될 만한 일이 안 벌어질 수도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해 이란 측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24일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각국의 시민을 대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이란의 다리와 철도를 공격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이런 범죄가 계속되면 우리는 보복할 것이다. 많은 미군 병사들은 이슬람 전사의 공격이 두려워 기지를 떠나 시가지 건물을 거점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군 병사가 비밀리에 체제하고 있는 장소에서 지금 당장 반경 500m 이상 떨어져 안전을 확보하도록 경고한다며 대피를 당부하는 동시에 미군 관계자가 잠복 중이라고 주장하는 시가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시사했습니다.
0: 북조선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 정부 강요가 북조선의 비핵화보다 대화 재개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취임 후 1년이 되는 데 앞서 23일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북조선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정동영 장관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는 대화가 열리지 않는다고 말해 북조선의 비핵화를 우선해 추진해온 정책에서 전환해 우선 대화를 재개해서 평화 구축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고 최종적으로는 북조선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미안 3개국 외상이 22일 필리핀에서 회담하고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추진해 갈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은 정동영 장관의 발언은 국제사회에 이중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고 지적하고 북조선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1: 필리핀에서 22일 일미한 3개국의 외상이 회담하고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계속해서 힘써가기로 확인한 것 등에 대해 북조선 외무성은 24일 국영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에서는 미일한이라말로 지역 불안정의 근원이며 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임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권리를 부정하고 침해하려는 미일한의 부질없는 시도라며 비핵화에 응하지 않을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경계해야 할 중대 위협은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핵전파 방지 제도를 잠식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 기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북조선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의 안전 보장에 대해 논의하는 ARF,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가입해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대표를 파견하지 않고 2년 연속으로 불참했습니다.
0: 지난 2월 미나미 토리시마 앞바다 해저에서 희토류가 포함된 진흙을 퍼올리는 데 성공한 내각부 프로젝트가 24일 회견을 열고 진흙 성분을 분석한 결과 첨단 제품에 필수적인 희귀한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미나미 토리시마 앞바다의 진흙에는 고농도의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각부 프로젝트는 지난 2월 시험 채굴로 수심 약 5,600m의 해저에서 진흙을 퍼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 장치 등에 사용되는 이투륨이 29.9%로 가장 많았고 전기자동차 모터용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이 4.6% 등 17종류의 희토류 중에서도 더욱 희귀한 중중 희토류가 전체의 53.9%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퍼올린 약 50톤의 진흙에 총량으로 얼마나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중중 희토류는 첨단 제품에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중국에서의 수입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해저의 희토류를 산업화할 수 있다면 큰 가치가 있다고 밝히고 이시 쇼이치 프로그램 디렉터는 내년 2월에 본격적으로 시험에서 대량의 진흙을 퍼올리는데 그 단계에서 경제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 총무성이 24일 발표한 올해 정보통신백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25년도에 58.8%로 전년도에 26.7%에서 2.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세대별로 보면 15세부터 19세가 91.7%, 20세부터 29세가 78.2% 등으로 높은 반면 50세부터 59세는 44.2%, 60세부터 69세는 33.5% 등이었습니다. 이용률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93.6%, 미국과 독일이 각각 75.6%로 해외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또 기업의 생성형 AI의 활용 방침에 대해 물은 결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와 활용 영역을 한정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국내에서 총 68.9%로 전년도 대비 2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지만 중국과 미국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국내에서는 회의록이나 메일 작성 시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던 데 대해 미국 등에서는 연구나 상품 개발, 마케팅 등에서도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백서에서는 선진적인 기업에서는 경영진이 업무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업무 변화를 위해 AI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 기업에서도 AI 활용에 대해 경영진의 의식에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욱,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1과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삿포로의 인기 관광 명소인 시계탑에서 나중에 오는 가이도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밖이 추워서 시계탑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이도한테서 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 그럼 제2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지금 どこに 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 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 すぐ そっちに 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 遅くなって.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카이토가 탐에게 전화를 겁니다.
4: もしもし, 탐상.
0: 여보세요, 탐 씨.
4: 今どこにいるの?
0: 지금 어디 있어?
1: 탐이 대답합니다.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시계탑 안에 있어요.
1: 가이도가 되묻습니다.
4: 에, 나가?
0: 어? 안에?
1: 그리고 나서 탐에게 말합니다.
4: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0: 그럼 나도 금방 그곳으로 갈게.
1: 탐이 대답합니다.
3: わかりました.
0: 알았어요.
1: 잠시 후에 가이도가 찾아왔습니다. 가이도를 발견한 미아는
3: 아, 가이도.
0: 아, 가이도.
3: 거치.
0: 여기, 여기.
1: 가이도가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와서 말합니다.
4: 고멘, 오소쿠나떼.
0: 미안, 늦어서.
1: 가이도가 무사히 탐과 미아를 만나게 돼 다행이네요.
0: 시계탑이 있는 건물은 하얀 2층 목조 건물인데요. 붉은 지붕 위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遅くなって。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시계탑 안에 있어요.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時計台는
0: 시계탑,
5: 中는
0: 안.
5: 時計台の中는
0: 시계탑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5: 니는
0: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하고요.
5: 이마스는
0: 동사 있다.
5: 이르의
0: 마스형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존재나 소재를 말할 때는 동사
5: 이마스를
0: 사용합니다.
1: 전에 아리마스를 배웠는데요. 이마스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5: 이마스는
0: 사람이나 생물의 존재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는
5: 아리마스를
0: 사용하죠.
1: 그렇군요.
0: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 조사니를 붙이고 그 다음에
5: 이마스라고
0: 하면 됩니다. 또 있는 곳을 정확히 전하려면 표적이 되는 건물을 사용해서 위치 관계를 나타내면 되는데요. 중요 표현인 시계탑 안에 있어요.
5: 時計台の中にいます.처럼
0: 표적, 노, 위치, 니 이마스라는 순서로 말하면 됩니다.
1: 표적이 시계탑, 도케다이이고 위치가 안, 나카이군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도케다이노 나카니 이마스. 時計台の中にいま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만나기로 한 상대방에게 전화로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どこにいますか?
7: 改札の前にいます。
0: 내용을확인할까요?
6: 今どこにいますか?
1: 지금어디에있어요?
5: 이마
0: 는지금이라는뜻입니다.있는곳을물을때는
5: どこにいますか?
0: 라고하는데요.
7: 改札の前にいます.
1: 개찰구앞에있어요.
5: 改札
0: 는개찰구.
5: 前
0: 는앞이라는뜻입니다.
5: 改札の前に
0: 라고하면개찰구앞에라는뜻이되죠.
1: 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5: 今どこにいますか?改札の前にいます。改札の前にいます。
0: 이밖에도자기가있는곳을말해볼까요?편의점안에있다고가정해보세요.편의점은
5: 콤비니콤비니
0: 라고합니다.안은
5: 나카
0: 나카이죠.자,말해보세요.
8: 콤비니의나카에있습니다.콤비니의나카에있습니다.
0: 이번에는여러분이인포메이션센터옆에있다고가정해보세요.인포메이션센터는영어의인포메이션센터를줄여서
5: 인포메이션인포메이션
0: 옆은
5: 옆고옆고
0: 라고합니다.자,말해보세요.
9: 인포메이션의옆에있습니다.인포메이션의옆에있습니다.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전화로가이또에게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10: わかりました.
5: わかりました.
0: 는알았어요라는표현으로상대방이말한것이나이야기의내용을확실히이해했다는것을전하는표현입니다.
1: 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わかりました.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タムさん。今どこにいるの?
10: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中?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10: わかりました。
3: あ、カイト、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遅くなって。
11: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편의점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이홍복씨는평소에편의점을이용하세요?
1: 그럼요.뭐거의매일가는편이에요.
0: 네,편의점은대개24시간영업을하고연중무휴인점포가많죠.도시락,주먹밥,샌드위치같은가벼운식사나사탕,껌,초콜릿같은과자,차나주스같은음료는물론이고잡지나문방구,일용품도갖춰놓고있죠.샴푸,세제,휴대전화충전기,소고같은것도팔고요.
1: 오뎅,그리고치킨도팔아요.
0: 네.또 ATM 에서돈을찾을수도있고인터넷으로예약한티켓을받을수도있습니다.여러분도편의점을잘이용해보세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친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번역가이시자 자포니즘 연구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이주영님 모셨습니다.
2: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난주에 너무나도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네, 제가 먼저 그러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 우키요에가 이 특히 프랑스 세계에 끼친 영향과 그리고 이주영님의 번역 세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 고흐와 이 로트레크가 우키요에에 열광했던 이 자포니즘인데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들이 놀랐던 일본의 이 미의식의 수출. 로부터 지금 이 현대의 한국과 일본이 배울 수 있는 상호 발신의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일단 우키요에가 왜 19세기에 그 예술가들한테 그렇게 영감을 줬을까 봤더니 대중문화잖아요. 지금 한국이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일본 망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거와 결이 저는 같다고 봐요.
1: 아, 네.
2: 형식만 다른 거지 대중문화거든요.
1: 네.
2: 대중문화는 저를 포함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즐기는 일본 문화인데 한국에서나 그 서구권에서나 그 즐기는 게 그 다수가 즐기는 게 일본 망가라든지 뭐 J-POP이라든지 J-POP 팬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J-POP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음식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대중적인 문화잖아요. 근데 대중문화가 가지는 파워가 21세기에는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이게 현대사회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는 엘리트 문화 위주였다면 지금은 대중한테 지지를 받지 못하면 판매도 지장이 있거든요.
1: 그렇죠.
2: 네. 번역을 할 때 그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프랑스어나 영어나 뭐 번역을 할 때 이 책이 전혀 일본 문화와 관계가 없는 타이틀과 그 시놉시스인데 우키요에나 이런 얘기가 한두 개가 꼭 나와요.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뭐냐면 서구권에서는 우키요에가 그냥 되게 일상화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회사에서 프랑스 자동차 회사에서 일했던 그 프랑스인이 그 회사원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우키요에 딜러로 활동하게 된 이유가 이분도 더 큰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책은 전혀 그런 일본 문화 책이 아니에요. 경제책이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막 그 일본 여행 다니면서 뭐 오사카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 경험했던 그 후르츠산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우키요에 얘기 나오는 그런 소설도 있고요. 그처럼 이렇게 서양 대중 소설에 우키요에 얘기가 종종 나와요. 그다음에 일본 책에서도 독특한 경험을 한 게 있는데 이 시부사와 에이치 그 번역서를 냈잖아요. 시부사와 에이치의 윤리 경영 리더십이라고 그 NHK 출판사의 모리아 아츠시 네. 저자가 쓴 책에서 우키요 얘기가 나와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시부사와 에이치가 미국에 건너갔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과 만나요.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분도 약간 우키요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1: 네.
2: 대중 문화니까 우키요에가 가지고 있는 미의식이 너무 좋다. 서양 사람들은 이런 미의식을 동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 장면이. 근데 이처럼 우키요에는 외국인들한테 일본이다. 일본 그 자체를 얘기하는데 그 여기 하네다 공항에서 출국을 하면 그 국제 터미널이 있거든요. 거기 에도 거리가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 네.
2: 거기 뭐 저를 비롯해서 그 외국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유럽에서 온 사람들 그 눈 보면은 이게 홀려 있어요.
1: 반짝반짝.
2: 네. 근데 이 에도 시대의 우키요에가 그 단순히 옛날 일본 문화가 아니라 지금 망가 뭐 여러 가지 대중 문화에서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처럼 그 우키요에는 그 망가와 함께 일본 문화 그 자체를 대표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굿즈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키요에 그 굿즈가 되게 많잖아요. 제 그 굿즈 보면 놀라실 텐데 저 지갑, 파우치 다 우키요에예요.
1: 엄청난 덕후네.
2: 네, 근데 저와 같은 네.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사실 많아요. 한국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안 만나서 그런 거지 우키요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에도 꽤 많이 나오는 거 봐서는 매니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또 20세기의 한국의 풍경과 사람들을 아름다운 색채 목판화로 그린 가와세 하시 일본 분이죠. 또 프랑스인 화가 폴 자쿨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의 눈, 그러니까 아마 우키요에의 기술이 되겠죠. 이 외국인의 눈을 통해 자국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한다는 이 접근법은 일본과 한국의 문화가 섞여서 만들어내는 풍요로움을 가르쳐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주영님께서는 이 에피소드를 소개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일본 한국 양국의 교류에 어떻게 공헌하고 싶으신가요?
2: 먼저 이 가와세 하세이의 우키요에는 뭐라 그럴까요? 제가 우연히 번역을 영어 책을 번역하다가 그 스티브 잡스, 그 애플 창업자죠. 네. 스티브 잡스가 그 신자포니즘적인 인간이더라고요. 저처럼 일본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이 스티브 잡스가 그 일본 도자기 이를 좋아했대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뭘 좋아했냐면은 그 가와세 하스이의 신판화, 새로운 우키요에 기법인데 그 신판화, 신 우키요에를 좋아했대요. 근데 신 우키요에는 그 기존의 우키요에에다가 그 서양 미술 기법을 받아들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니아가 많은데 이제 놀랍게도 가와세 하스이의 이 신 우키요에 특히 조선 풍경은 저 서울에서 발견했어요. 그 한국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그 발견해서 구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블로그에서 그 가와세 하스이의 그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아마 그 조선 풍경을 그려서
0: 그러죠.
2: 알려줘서 그렇죠. 네, 저는 오히려 이런 경우는 제가 주변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도움을 받은 거라 이 이야기를 꼭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에 써야겠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실제로 이렇게 조선 풍경이 공존하는 우키요에여야만 더 많은 한국 사람들한테 우키요에라든지 네. 자포니즘 알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발견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감동을 받고 바로 저도 구입을 했습니다.
1: 네. 네, 저희 지금 프랑스랑 이렇게 연결된 우키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다시 일본과 한국으로 좀 시선을 돌려볼까 합니다. 저희 하나 카페와 또 애니메이션, 케이팝 이런 식으로 지금 문화 융합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일본 문화, 이건 한국 문화가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섞이는 이 교차점을 연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일단 일본 문화를 얘기할 때 그 일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그 일본 문화가 있고 외국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일본 문화가 있는데요. 일단 저의 위치를 보면 저는 일본인이 아니잖아요. 네. 일본 문화를 아무리 좋아한다도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은 그 일본 문화와 공존하는 외국인들의 이야기예요. NHK에서도 그런 신자포니즘 때 한국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조명한 이유도 바로 그런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 21세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가치가 공존을 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일본에 살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 한국에 살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반대로 한국 사람이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한일 커플도 많잖아요. 네. 요즘 굉장히 한국에서도 많이 유행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본 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품도 일본산을 수입하는 그런 제품도 있고 서양에서 만들어진 일본풍 제품도 있고요. 초콜릿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뭐 일본풍 제품도 있고 한국과 일본 캐릭터가 콜라보한 그런 제품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 관점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에서 그 푸른 눈의 우키요에 화가로 유명한 폴 자쿨레 프랑스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하는 활동과 좀 비슷할 수 있는데 3살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그 일본에서 살았거든요. 네. 프랑스인이지만 네. 일본 문화가 곧 자기 일상이에요. 근데 폴 자쿨레가 저와 같은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본에서 배운 정식으로 우키요에를 배워가지고 일본인, 그다음에 한국인, 그다음에 중국인 이렇게 주로 아시아 사람들을 그렸대요. 이 폴 자쿨레처럼 저도 야 이거는 일본 문화야, 이건 한국 문화야, 이건 서양 문화야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모닝 커피 마시고 이런 거 아시아 문화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네, 사실 우리가 은연중에 자꾸 이렇게 가르지만 저는 가르기보다는 뭔가 한국의 비빔밥의 좋은 점처럼 그다음에 일본의 덮밥처럼 경계를 지키되 또 비빌 수 있는 건 비비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 문화의 지평을 어떤 신자포니즘적인 그런 지혜를 통해 통해서 넓혀가는 좀 일을 하고 싶어요.
1: 네. 네. 네. 좋은 말씀이죠.
0: 네,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1: 네.
0: 이 편집자이신 강상규 교수님의 글에도 이 상대를 맹목적으로 좋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영님께서 평소 이 번역과 집필 활동을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한국 시민사회 가장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걸 기대하고 계시나요?
2: 일본 문화가 일본 학 전공자나 일본 유학생이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어나 뭐 일본학 일을 하지 않는 분들 일상에도 이미 일본 문화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0: 그쵸.
2: 근데 저는 자포니즘을 그 수업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연구가 저 혼자 하면은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보거든요. 책상에 혼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현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은 아, 이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학 전공자가 아닌 또 그렇게 뭐 일본어 일을 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아, 이런 일본 문화에 대해 관심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까 같이 자포니즘을 운영해가지고 여러분 일상에 공존하는 뭐 한국산 제품인데 이거 사실 뭐 일본 캐릭터 콜라보예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글로 쓰고 그다음에 그 수업을 하고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에서 뭐 했던 수업도 그렇고 프랑스어인데 뭔가 자포니즘을 활용하는 수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이제 일본 문화가 나의 일상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과 일본은 항상 그 외교 정치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뭐랄까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그 일본 문화가 나의 일상에 있는 거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게 일본 문화였어라고 나의 일이 되면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뭐 쉽게 뭐 배척하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자포니즘을 통해서 뭐랄까 한국 속에 끈끈하게 공존하는 그런 일본 문화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 그런 사례를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시사 일본 연구소하고 같이 갔던 어떤 중국집인데 그 중국집이 그 우큐회가 걸렸어요. 중국집 주인이 요리는 내가 중화 요리를 좋아하지만 나는 우큐회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아 이거 우큐회라고 합니까? 네. 저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그게 네. 그 호쿠사이의 그 파도. 네. 어디나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일본 문화가 어떤 특수한 집단의 그런 매니아 문화가 아니라 우리 일상이 되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자포니즘 연구를 좀 다양하게 하고 싶습니다.
1: 네. 지금 말씀 중에 콜라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이건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고라고 하는 이분법을 넘어선 그런 경지 같아요. 이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알면 다르게 보인다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이 일본과 한국 시민들의 풀뿌리 교류를 어떤 식으로 성숙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강상규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거나 그 글을 읽다 보면은 강상규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한국과 일본 이야기를 할 때 딱 두 나라만 봐선 안 된다 그래요. 그

0: 네, 이주영 님께서는 이 프랑스어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요. 또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프랑스에서 일본을 보고 또 일본에서 한국을 보는 이 세 가지 문화를 오가고 계신 이주영 님이 시기에 가능한 이 한일 또 일한 교류에 대한 독자적인 공헌이란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 평소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사명감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1: 저는 편견이 없는 그런 시각에서 일본 문화를 그 한국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일본에서도 네. 한국 문화 굉장히 다양하게 즐기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는 진짜로 그 일본과 한국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독자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 프랑스어와 그런 서양 문화를 활용하는 이유가 사실 한국은 우큐에도 그렇지만 우큐에보다는 인상파 미술이 훨씬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0: 그렇죠.
1: 예를 들면은 제가 인상적이었던 한 예가 최근에 어떤 그 자포니즘이 있는 프랑스어 수업에서 그 다자이 오사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자이 오사무를 처음 듣는데요. 이분은 프랑스 문학만 읽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자이 오사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바로 다자이 오사무 얘기하면은 그 관계가 없잖아요. 불어 수업하고. 다자이 오사무가 불어 불문학과 출신이에요.
2: 맞아요.
1: 네.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불문학과 출신이에요? 네, 관심이.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방송대 일본어 번역 연구회에서 처음으로 번역한 이제 그 공역 중에 그 한 작품이 리즈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리즈는 르누아르의 그 양산을 쓴 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그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다자이 오사무라는 작가와 그 리즈라고 하는 소설이 르누아르의 그 그림이잖아요.
2: 네.
1: 거기서 영감 받았다니까 이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본 문화에 몰랐던 분들한테 일본 문화를 이제 일상으로 네. 이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통로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2: 네. 이주영님의 사명감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0: 아, 정말 피부로 와닿는.
2: 네. 저희 하나카페 청취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1: 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그 이야기가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 한국에서 일본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주로 서양 문화만 알았지만 그 이웃나라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으신데 잘 모르셨던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재미있고 그런 좋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일본과 한국의 민간 문화 교류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저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저의 행동이 곧 글이 되고 글이 행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자포니즘 연구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 네, 여섯 번째 출연해 주신 이수영님 이번에도 너무나도 알차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0: 네, 제 7권이 나오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영광입니다. 예, 항상 하나카페 저한테 좋은 영감을 주거든요. 감사드립니다.
0: 네,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일본어 번역가이시자 프랑스어 번역가 그리고 자포니즘 연구가로 활약하시는 이주영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여러분 저희들은 여기서 헤어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대규모 재해 시 수도 대체 기능을 담당하는 부수도 구상 관련 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져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했습니다. 부수도 구상 관련 법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 도격권에서 수도 기능의 유지가 어려워졌을 경우 대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도부연을 부수도로 지정하는 것으로 요건으로서는 일정한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있을 것과 도쿄 23구와 같은 특별구가 설치돼 있을 것 등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24일 밤 8시 반경부터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토론에 이어 표결에 들어가 관련법은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 그리고 팀미라이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했습니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명당, 참정당, 일본공산당, 레이와 신생구미, 3인당, 일본보수당 등은 반대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23, 반대 121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관련법을 둘러싸고는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법률 시행 시 특별구 설치를 묻는 주민투표와 관계 지자체 선거기관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부대결의가 가결됐습니다.
1: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기자단 취재에 응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현재 이란 측과 논의 중이다. 계기가 될 만한 일이 안 벌어질 수도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해 이란 측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24일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각국의 시민을 대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이란의 다리와 철도를 공격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이런 범죄가 계속되면 우리는 보복할 것이다. 많은 미군 병사들은 이슬람 전사의 공격이 두려워 기지를 떠나 시가지 건물을 거점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군 병사가 비밀리에 체제하고 있는 장소에서 지금 당장 반경 500m 이상 떨어져 안전을 확보하도록 경고한다며 대피를 당부하는 동시에 미군 관계자가 잠복 중이라고 주장하는 시가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시사했습니다.
0: 북조선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 정부 강요가 북조선의 비핵화보다 대화 재개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취임 후 1년이 되는 데 앞서 23일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북조선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정동영 장관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는 대화가 열리지 않는다고 말해 북조선의 비핵화를 우선해 추진해온 정책에서 전환해 우선 대화를 재개해서 평화 구축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고 최종적으로는 북조선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미안 3개국 외상이 22일 필리핀에서 회담하고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추진해 갈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은 정동영 장관의 발언은 국제사회에 이중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고 지적하고 북조선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1: 필리핀에서 22일 일미한 3개국의 외상이 회담하고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계속해서 힘써가기로 확인한 것 등에 대해 북조선 외무성은 24일 국영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에서는 미일한이라말로 지역 불안정의 근원이며 평화 보장의 기본 장애물임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권리를 부정하고 침해하려는 미일한의 부질없는 시도라며 비핵화에 응하지 않을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경계해야 할 중대 위협은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핵전파 방지 제도를 잠식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 기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북조선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의 안전 보장에 대해 논의하는 ARF,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가입해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대표를 파견하지 않고 2년 연속으로 불참했습니다.
0: 지난 2월 미나미 토리시마 앞바다 해저에서 희토류가 포함된 진흙을 퍼올리는 데 성공한 내각부 프로젝트가 24일 회견을 열고 진흙 성분을 분석한 결과 첨단 제품에 필수적인 희귀한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미나미 토리시마 앞바다의 진흙에는 고농도의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각부 프로젝트는 지난 2월 시험 채굴로 수심 약 5,600m의 해저에서 진흙을 퍼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 장치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이 29.9%로 가장 많았고 전기자동차 모터용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이 4.6% 등 17종류의 희토류 중에서도 더욱 희귀한 중중 희토류가 전체의 53.9%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퍼올린 약 50톤의 진흙에 총량으로 얼마나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중중 희토류는 첨단 제품에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중국에서의 수입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해저의 희토류를 산업화할 수 있다면 큰 가치가 있다고 밝히고 이시이 쇼이치 프로그램 디렉터는 내년 2월에 본격적으로 시험해서 대량의 진흙을 퍼올리는데 그 단계에서 경제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 총무성이 24일 발표한 올해 정보통신 백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25년도에 58.8%로 전년도에 26.7%에서 2.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세대별로 보면 15세부터 19세가 91.7%, 20세부터 29세가 78.2% 등으로 높은 반면 50세부터 59세는 44.2%, 60세부터 69세는 33.5% 등이었습니다. 이용률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93.6%, 미국과 독일이 각각 75.6%로 해외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또 기업의 생성형 AI의 활용 방침에 대해 물은 결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와 활용 영역을 한정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국내에서 총 68.9%로 전년도 대비 2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지만 중국과 미국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국내에서는 회의록이나 메일 작성 시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던 데 대해 미국 등에서는 연구나 상품 개발, 마케팅 등에서도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백서에서는 선진적인 기업에서는 경영진이 업무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업무 변화를 위해 AI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 기업에서도 AI 활용에 대해 경영진의 의식에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욱,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1과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삿포로의 인기 관광 명소인 시계탑에서 나중에 오는 가이도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밖이 추워서 시계탑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이도한테서 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 그럼 제2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遅くなって。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카이토가 탐에게 전화를 겁니다.
4: もしもし, 탐상.
0: 여보세요, 탐 씨.
4: 今どこにいるの?
0: 지금 어디 있어?
1: 탐이 대답합니다.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시계탑 안에 있어요.
1: 가이도가 되묻습니다.
4: 에, 나가?
0: 어, 안에?
1: 그리고 나서 탐에게 말합니다.
4: 자,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0: 그럼 나도 금방 그곳으로 갈게.
1: 탐이 대답합니다.
3: 分かりました.
0: 알았어요.
1: 잠시 후에 가이도가 찾아왔습니다. 가이도를 발견한 미아는
3: 아, 가이도.
0: 아, 가이도.
3: 거치거치.
0: 여기, 여기.
1: 가이도가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와서 말합니다.
4: 고멘, 오소쿠나떼.
0: 미안, 늦어서.
1: 가이도가 무사히 탐과 미아를 만나게 돼 다행이네요.
0: 시계탑이 있는 건물은 하얀 2층 목조 건물인데요. 붉은 지붕 위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もしもし, タムさん? 今どこにいるの?
2: 時計台の中にいます。
1: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2: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3: ごめん、遅くなって。
4: 하루산의지혜袋.
5: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편의점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이홍복 씨는 평소에 편의점을 이용하세요?
5: 그럼요. 뭐 거의 매일 가는 편이에요.
0: 네, 편의점은 대개 24시간 영업을 하고 연중 무휴인 점포가 많죠. 도시락, 주먹밥, 샌드위치 같은 가벼운 식사나 사탕, 껌, 초콜릿 같은 과자, 차나 주스 같은 음료는 물론이고 잡지나 문방구, 일용품도 갖춰놓고 있죠. 샴푸, 세제, 휴대전화 충전기, 속옷 같은 것도 팔고요.
5: 오뎅, 그리고 치킨도 팔아요.
0: 네. 또 ATM에서 돈을 찾을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예약한 티켓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편의점을 잘 이용해보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5: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번역가이시자 자포니즘 연구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이주영님 모셨습니다.
2: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난주에 너무나도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네, 제가 먼저 그러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 우키요에가 이 특히 프랑스 세계에 끼친 영향과 그리고 이주영님의 번역 세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 고흐와 이 로트레크가 우키요에에 열광했던 이 자포니즘인데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들이 놀랐던 일본의 이 미의식의 수출. 로부터 지금 이 현대의 한국과 일본이 배울 수 있는 상호 발신의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일단 우키요에가 왜 19세기에 그 예술가들한테 그렇게 영감을 줬을까 봤더니 대중문화잖아요. 지금 한국이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일본 망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거와 결이 저는 같다고 봐요.
1: 아, 네.
2: 형식만 다른 거지 대중문화거든요.
1: 네.
2: 대중문화는 저를 포함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즐기는 일본 문화인데 한국에서나 그 서구권에서나 그 즐기는 게 그 다수가 즐기는 게 일본 망가라든지 뭐 J-POP이라든지 J-POP 팬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J-POP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음식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대중적인 문화잖아요. 근데 대중문화가 가지는 파워가 21세기에는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이게 현대사회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는 엘리트 문화 위주였다면 지금은 대중한테 지지를 받지 못하면 판매에도 지장이 있거든요.
1: 그렇죠. 네.
2: 번역을 할 때 그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프랑스어나 영어나 뭐 번역을 할 때 이 책이 전혀 일본 문화와 관계가 없는 타이틀과 그 시놉시스인데 우키요에나 이런 얘기가 한두 개가 꼭 나와요.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뭐냐면 서구권에서는 우키요에가 그냥 되게 일상화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0: 회사에서 프랑스 자동차 회사에서 일했던 그 프랑스인이 그 회사원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우키오의 딜러로 활동하게 된 이유가 이분도 더큰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책은 전혀 그런 일본 문화책이 아니에요. 경제책이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막그 일본 여행 다니면서 뭐 오사카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 경험했던 그 후르츠산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우큐의 얘기 나오는 그런 소설도 있고요. 그처럼 이렇게 서양 대중소설에 우큐의 얘기가 종종 나와요. 그다음에 일본 책에서도 독특한 경험을 한게 있는데 이 시부사와 에이치 그 번역서를 냈잖아요. 시부사와 에이치의 윤리경영 리더십이라고 그 NHK 출판사의 모리아 아츠시 저자가 쓴 책에서 우큐의 얘기가 나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시부사와 에이치가 미국에 건너갔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하고 만나요.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이분도 약간 우큐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대중문화니까. 우키오에가 가지고 있는 미의식이 너무 좋다. 서양 사람들은 이런 미의식을 동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 장면이. 근데 이처럼 우키오에는 외국인들한테 일본이다. 일본 그 자체를 얘기하는데 그 여기 하네다 공항에서 출국을 하면 그 국제 터미널이거든요. 거기 에도 거리가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뭐 저를 비롯해서 외국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유럽에서 온 사람들 그눈 보면은 홀려 있어요.
1: 반짝반짝
0: 네.
1: 하시죠.
0: 근데 이 에도 시대의 우키요에가 그 단순히 옛날 일본 문화가 아니라 지금 망가 뭐 여러 가지 대중 문화에서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처럼 그 우키요에는 그 망가와 함께 일본 문화 그 자체를 대표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굿즈라든지 이런 거할때 우키요에 그 굿즈가 되게 많잖아요. 제그 굿즈 보면 놀라실 텐데 저 지갑, 파우치 다 우키요예요.
1: 엄청 난다
2: 덕후시네요.
0: 예. 네, 근데 저와 같은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사실 많아요. 한국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안 만나서 그런 거지. 우키요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에도 꽤 많이 나오는 거 봐서는 매니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이 책에서는 또 20세기의 한국의 풍경과 사람들을 아름다운 색채 목판화로 그린 가와세 하시, 일본 분이죠. 또 프랑스인 화가 폴 자쿨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의 눈, 그러니까 아마 우키오에의 기술이 되겠죠. 이 외국인의 눈을 통해 자국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한다는 이 접근법은 일본과 한국의 문화가 섞여서 만들어내는 풍요로움을 가르쳐 준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주영님께서는 이 에피소드를 소개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일본 한국 양국의 교류에 어떻게 공헌하고 싶으신가요?
0: 먼저 이 가와세 하세이의 우키요에는 뭐라 그럴까 제가 우연히 번역을 영어책을 번역하다가 그 스티브 잡스 그 애플 창업자죠. 스티브 잡스가 그뭐 신자포니즘적인 인간이더라고요. 저처럼 일본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스티브 잡스가 그 일본 도자기를 좋아했대요. 그다음에 동시에 뭘 좋아했냐면은 그 가와세 하스이의 신판화 새로운 우키요에 기법인데 그 신판화 신 우키요에를 좋아했대요. 근데 신 우키요에는 그 기존의 우키요에에다가 그 서양 미술 기법을 받아들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니아가 많은데 놀랍게도 가와세 하스이의 이신 우키요에 특히 조선 풍경은 저 서울에서 발견했어요. 그 한국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그 발견해서 구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블로그에서 그 가와세 하스이의 그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아마 그 조선 풍경을 그려서
2: 그러죠.
0: 알려줘서 그런지
2: 판화로도
0: 모르지만 예, 저는
2: 찍어내고.
0: 오히려 이런 경우는 제가 주변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도움을 받은 거라 이거 이 이야기를 꼭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에 써야겠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실제로 이렇게 조선 풍경이 공존하는 우키요에여야만 더 많은 한국 사람들한테 우키요에라든지 자포니즘을 알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발견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감동을 받고 바로 저도 구입을 했습니다.
1: 네, 저희 지금 프랑스랑 이렇게 연결된 우키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다시 일본과 한국으로 좀 시선을 돌려볼까 합니다. 저희 현아 카페와 또 애니메이션, 케이팝 이런 식으로 지금 문화 융합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일본 문화, 이건 한국 문화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섞이는 이 교차점을 연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일단 일본 문화를 얘기할 때 그 일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그 일본 문화가 있고 외국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일본 문화가 있는데요. 일단 저의 위치를 보면 저는 일본인이 아니잖아요. 네. 일본 문화를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은 그 일본 문화와 공존하는 외국인들의 이야기예요. NHK에서도 그런 신자포니즘 때 한국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조명한 이유도 바로 그런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 21세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가치가 공존을 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일본에 살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 한국에 살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반대로 한국 사람이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한일 커플도 많잖아요.
1: 네.
0: 요즘 굉장히 한국에서도 많이 유행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본 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품도 일본산을 수입한 그런 제품도 있고 서양에서 만들어진 일본풍 제품도 있고요. 초콜릿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뭐 일본풍 제품도 있고 한국과 일본 캐릭터가 콜라보한 그런 제품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 관점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에서 그 푸른 눈의 우키요에 화가로 유명한 폴 자쿨레 프랑스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하는 활동과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세 살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그 일본에서 살았거든요.
2: 네.
0: 프랑스인이지만 네. 일본 문화가 곧 자기 일상이에요. 근데 폴 자쿨레가 저와 같은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본에서 배운 정식으로 우키요에를 배워가지고 일본인 그다음에 한국인 그다음에 중국인 이렇게 주로 아시아 사람들을 그렸대요. 그리고 이 폴 자쿨레처럼 저도 야 이거는 일본 문화야, 이건 한국 문화야, 이건 서양 문화야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모닝 커피 마시고 이런 거 아시아 문화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네, 사실 우리가 은연중에 자꾸 이렇게 가르지만 저는 가르기보다는 뭔가 한국의 비빔밥의 좋은 점처럼 그다음에 일본의 덮밥처럼 경계를 지키되 또 비빌 수 있는 건 비비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 문화의 지평을 어떤 신자포니즘적인 그런 지혜를 통해서 넓혀가는 좀 일을 하고 싶어요.
1: 네.
2: 네.
1: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2: 네,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1: 네.
2: 이 편집자이신 강상규 교수님의 글에도 이 상대를 맹목적으로 좋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영님께서 평소 이 번역과 집필 활동을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한국 시민사회 가장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걸 기대하고 계시나요?
0: 일본 문화가 일본학 전공자나 일본 유학생이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어나 뭐 일본학 일을 하지 않는 분들 일상에도 이미 일본 문화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2: 그쵸.
0: 근데 저는 자포니즘을 그 수업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연구가 저 혼자 하면은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보거든요. 책상에 혼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현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은 아, 이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학 전공자가 아닌 또 그렇게 뭐 일본어 일을 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아 이런 일본 문화에 대해 관심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까 같이 자포니즘을 운영해가지고 여러분 일상에 공존하는 뭐 한국산 제품인데 이거 사실 뭐 일본 캐릭터 콜라보예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글로 쓰고 그다음에 그 수업을 하고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에서 뭐 했던 수업도 그렇고 프랑스어인데 뭔가 자포니즘을 활용하는 수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이제 일본 문화가 나의 일상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과 일본은 항상 그 외교 정치 문제가 있어요.
2: 네,
0: 그래서 좀 뭐랄까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그 일본 문화가 나의 일상에 있는 거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게 일본 문화였어라고 나의 일이 되면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뭐 쉽게 뭐 배척하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자포니즘을 통해서 뭐랄까 한국 속에 끈끈하게 공존하는 그런 일본 문화 그런 거를 많이 그런 사례를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시사일본 연구소하고 같이 갔던 어떤 중국집인데 그 중국

0: 집이 그 옥효에가 걸렸어요. 중국집 주인이 요리는 내가 중화 요리를 좋아하지만 나는 옥효에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옥효에라고 합니까? 네, 저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그게 그 호쿠사이의 그 파도. 어디나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일본 문화가 어떤 특수한 집단의 그런 매니아 문화가 아니라 우리 일상이 되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자포니즘 연구를 좀 다양하게 하고 싶습니다.
1: 네, 지금 말씀 중에 콜라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이건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고라고 하는 이분법을 넘어선 그런 경지 같아요. 이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알면 다르게 보인다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이 일본과 한국 시민들의 풀뿌리 교류를 어떤 식으로 성숙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강상규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거나 그 글을 읽다 보면은 강상규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한국과 일본 이야기를 할 때 딱 두 나라만 봐선 안 된다 그래요. 그 둘러싸고 있는 중국, 그다음에 뭐 러시아, 서양을 같이 봐야 된다. 그런 걸 강조하세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을 굉장히 경계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자포니즘 연구를 하고 이거를 좀 정치학이나 사회학과 이렇게 좀 믹스할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응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뭐 이경수 교수님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지만 그런 면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종이 묶음이 아니라 좀 많은 다양한 독자들한테 일본 문화와 공존하는 한국 그런 이야기를 다양한 그런 저자들 뭐가 함께 계속 해 나가고 싶은데 교수님 두 분이서 좀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 네. 이주영님께서는 이 프랑스어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요. 또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프랑스에서 일본을 보고 또 일본에서 한국을 보는 이 세 가지 문화를 오가고 계신 이주영님이시기에 가능한 이 한일 또 일한 교류에 대한 독자적인 공헌이란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 평소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사명감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저는 편견이 없는 그런 시각에서 일본 문화를 그 한국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일본에서도 네. 한국 문화 굉장히 다양하게 즐기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는 진짜로 그 일본과 한국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독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 프랑스어와 그런 서양 문화를 활용하는 이유가 사실 한국은 우큐에도 그렇지만 우큐에보다는 인상파 미술이 훨씬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2: 그렇죠.
0: 예를 들면은 제가 인상적이었던 한 예가 최근에 어떤 그 자포니즘이 있는 프랑스어 수업에서 그 다자이 오사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자이 오사무를 처음 듣는데요. 이분은 프랑스 문학만 읽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자이 오사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바로 다자이 오사무 얘기하면은 그 관계가 없잖아요. 불어섭하고. 다자이 오사무가 불어불문학과 출신이에요.
3: 맞아요.
0: 네.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불문학과 출신이에요? 네, 관심이.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방송대 일본어 번역 연구회에서 처음으로 번역한 이제 그 공역 중에 그 한 작품이 리즈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리즈는 르누아르의 그 양산을 쓴 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그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다자이 오사무라는 작가와 그 리즈라고 하는 소설이 르누아르의 그 그림이잖아요.
3: 네.
0: 거기서 영감 받았다니까 이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본 문화에 몰랐던 분들한테 일본 문화를 이제 일상으로 네. 이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통로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1: 네. 지영님의 사명감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 아, 정말 피부로 와닿는.
1: 네. 저희 하나카페 청취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0: 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그 이야기가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 한국에서 일본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주로 서양 문화만 알았지만 그 이웃 나라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으신데 잘 모르셨던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재미있고 그런 좋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일본과 한국의 민간 문화 교류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저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예, 저의 행동이 곧 글이 되고 글이 행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자포니즘 연구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네, 여섯 번째 출연해 주신 이주영님 이번에도 너무나도 알차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2: 네, 제 7권이 나오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영광입니다. 예, 항상 하나카페 저한테 좋은 영감을 주거든요. 감사드립니다.
2: 네,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일본어 번역가이시자 프랑스어 번역가 그리고 자포니즘 연구가로 활약하시는 이주영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그럼 여러분 저희들은 여기서 헤어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번역가이시자 자포니즘 연구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이주영님 모셨습니다.
2: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난주에 너무나도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네, 제가 먼저 그러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 우키요에가 이 특히 프랑스 세계에 끼친 영향과 그리고 이주영님의 번역 세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 고흐와 이 로트레크가 우키요에에 열광했던 이 자포니즘인데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들이 놀랐던 일본의 이 미의식의 수출. 로부터 지금 이 현대의 한국과 일본이 배울 수 있는 상호 발신의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일단 우키요에가 왜 19세기에 그 예술가들한테 그렇게 영감을 줬을까 봤더니 대중문화잖아요. 지금 한국이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일본 망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거와 결이 저는 같다고 봐요.
1: 아, 네.
2: 형식만 다른 거지 대중문화거든요.
1: 네.
2: 대중문화는 저를 포함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즐기는 일본 문화인데 한국에서나 그 서구권에서나 그 즐기는 게 그 다수가 즐기는 게 일본 망가라든지 뭐 J-POP이라든지 J-POP 팬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J-POP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음식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대중적인 문화잖아요. 근데 대중문화가 가지는 파워가 21세기는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이게 현대사회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는 엘리트 문화 위주였다면 지금은 대중한테 지지를 받지 못하면 판매도 지장이 있거든요.
1: 그렇죠.
2: 네. 번역을 할 때 그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프랑스어나 영어나 뭐 번역을 할 때 이 책이 전혀 일본 문화와 관계가 없는 타이틀과 그 시놉시스인데 우키요에나 이런 얘기가 한두 개가 꼭 나와요.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뭐냐면 서구권에서는 우키요에가 그냥 되게 일상화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회사에서 프랑스 자동차 회사에서 일했던 그 프랑스인이 그 회사원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우키요에 딜러로 활동하게 된 이유가 이분도 더 큰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책은 전혀 그런 일본 문화 책이 아니에요. 경제책이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막 그 일본 여행 다니면서 뭐 오사카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 경험했던 그 후르츠산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우키요에 얘기 나오는 그런 소설도 있고요. 그처럼 이렇게 서양 대중 소설에 우키요에 얘기가 종종 나와요. 그다음에 일본 책에서도 독특한 경험을 한 게 있는데 이 시부사와 에이치 그 번역서를 냈잖아요. 시부사와 에이치의 윤리 경영 리더십이라고 그 NHK 출판사의 모리아 아츠시 네. 저자가 쓴 책에서 우키요 얘기가 나와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시부사와 에이치가 미국에 건너갔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과 만나요.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분도 약간 우키요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1: 아, 네.
2: 대중 문화니까 우키요에가 가지고 있는 미의식이 너무 좋다. 서양 사람들은 이런 미의식을 동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 장면이. 근데 이처럼 우키요에는 외국인들한테 일본이다. 일본 그 자체를 얘기하는데 그 여기 하네다 공항에서 출국을 하면 그 국제 터미널이거든요. 거기 에도 거리가 있어요. 가보셨는지 네. 모르겠는데 거기 뭐 저를 비롯해서 그 외국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유럽에서 온 사람들 그 눈 보면은 이게 홀려 있어요.
1: 반짝반짝.
2: 네. 근데 이 에도 시대의 우키요에가 그 단순히 옛날 일본 문화가 아니라 지금 망가 뭐 여러 가지 대중 문화에서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처럼 그 우키요에는 그 망가와 함께 일본 문화 그 자체를 대표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굿즈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키요에 그 굿즈가 되게 많잖아요. 제 그 굿즈 보면 놀라실 텐데 저 지갑, 파우치 다 우키요에예요.
1: 엄청난 덕후네.
2: 네, 근데 저와 같은 네.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사실 많아요. 한국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안 만나서 그런 거지 우키요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에도 꽤 많이 나오는 거 봐서는 매니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또 20세기의 한국의 풍경과 사람들을 아름다운 색채 목판화로 그린 가와세 하시 일본 분이죠. 또 프랑스인 화가 폴 자쿨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의 눈, 그러니까 아마 우키요에의 기술이 되겠죠. 이 외국인의 눈을 통해 자국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한다는 이 접근법은 일본과 한국의 문화가 섞여서 만들어내는 풍요로움을 가르쳐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주영님께서는 이 에피소드를 소개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일본 한국 양국의 교류에 어떻게 공헌하고 싶으신가요?
2: 먼저 이 가와세 하세이의 우키요에는 뭐라 그럴까 제가 우연히 번역을 영어 책을 번역하다가 그 스티브 잡스 그 애플 창업자죠. 네. 스티브 잡스가 그 신자포니즘적인 인간이더라고요. 저처럼 일본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이 스티브 잡스가 그 일본 도자기 이를 좋아했대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뭘 좋아했냐면은 그 가와세 하스이의 신판화, 새로운 우키요에 기법인데 그 신판화, 신 우키요에를 좋아했대요. 근데 신 우키요에는 그 기존의 우키요에에다가 그 서양 미술 기법을 받아들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니아가 많은데 이제 놀랍게도 가와세 하스이의 이 신 우키요에, 특히 조선 풍경은 저 서울에서 발견했어요. 그 한국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그 발견해서 구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블로그에서 그 가와세 하스이의 그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아마 그 조선 풍경을 그려서
0: 그러죠.
2: 알려줘서
0: 그런지
2: 모르지만, 네, 저는 오히려 이런 경우는 제가 주변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도움을 받은 거라. 이 이야기를 꼭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에 써야겠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실제로 이렇게 조선 풍경이 공존하는 우키요에여야만 더 많은 한국 사람들한테 우키요에라든지 네. 자포니즘을 알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발견이 굉장히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감동을 받고 바로 저도 구입을 했습니다.
1: 네. 네, 저희 지금 프랑스랑 이렇게 연결된 우키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다시 일본과 한국으로 좀 시선을 돌려볼까 합니다. 저희 현아 카페와 또 애니메이션, 케이팝 이런 식으로 지금 문화 융합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일본 문화, 이건 한국 문화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섞

0: 하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반대로 한국 사람이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한일 커플도 많잖아요. 요즘 굉장히 한국에서도 많이 유행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본 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품도 일본산을 수입한 그런 제품도 있고, 서양에서 만들어진 일본풍 제품도 있고요. 초콜릿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뭐 일본풍 제품도 있고, 한국과 일본 캐릭터가 콜라보한 그런 제품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 관점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에서 그 푸른 눈의 우키요에 화가로 유명한 폴 자쿨레 프랑스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하는 활동과 좀 비슷할 수 있는데, 3살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그 일본에서 살았거든요. 프랑스인이지만 일본 문화가 곧 자기 일상이에요. 근데 폴 자쿨레가 저와 같은 사람이라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본 그에서 배운 정식으로 우키요에를 배워가지고 일본인, 그다음에 한국인, 그다음에 중국인 이렇게 주로 아시아 사람들을 그렸대요. 그리고 이폴 자쿨레처럼 저도 야 이거는 일본 문화야, 이건 한국 문화야, 이건 서양 문화야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모닝 커피 마시고 이런 거 아시아 문화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예. 네, 사실 우리가 은연중에 자꾸 이렇게 가르지만, 저는 가르기보다는 뭔가 한국의 비빔밥의 좋은 점처럼, 그다음에 일본의 덮밥처럼 경계를 지키되 또 비빌 수 있는 건 비비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 문화의 지평을 어떤 신자포니즘적인 그런 지혜를 통해서 넓혀가는 좀 일을 하고 싶어요. 예.
1: 좋은 말씀해
2: 네,
1: 주셨네요.
2: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이
1: 네.
2: 편집자이신 강상규 교수님의 글에도 이 상대를 맹목적으로 좋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영님께서 평소 이 번역과 집필 활동을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한국 시민사회 가장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걸 기대하고 계시나요?
0: 일본 문화가 일본 학 전공자나 일본 유학생이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어나 뭐 일본 학 일을 하지 않는 분들 일상에도 이미 일본 문화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2: 그렇죠.
0: 근데 저는 자포니즘을 그 수업을 할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연구가 저 혼자 하면은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보거든요. 책상에 혼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현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은, 아, 이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학 전공자가 아닌 또 그렇게 뭐 일본어 일을 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아, 이런 일본 문화에 대해 관심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까 같이 자포니즘을 운영해가지고 여러분 일상에 공존하는, 뭐 한국산 제품인데 이거 사실 뭐 일본 캐릭터 콜라보예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글로 쓰고, 그다음에 그 수업을 하고,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에서 뭐 했던 수업도 그렇고, 프랑스어인데 뭔가 자포니즘 활용하는 수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이제 일본 문화가 나의 일상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과 일본은 항상 그 외교 정치 문제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2: 그렇죠.
0: 좀 뭐랄까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그 일본 문화가 나의 일상에 있는 거,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게 일본 문화였어라고 나의 일이 되면,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뭐 쉽게 뭐 배척하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자포니즘을 통해서 뭐랄까 한국 속에 끈끈하게 공존하는 그런 일본 문화,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 그런 사례를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시사 일본 연구소하고 같이 갔던 어떤 중국집인데, 그 중국집이 그 우큐에가 걸렸어요. 중국집 주인이, 요리는 내가 중화 요리를 좋아하지만 나는 우큐에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우큐에라고 합니까? 네, 저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그게 그 호쿠사이의 그 파도. 어디나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일본 문화가 어떤 특수한 집단의 그런 매니아 문화가 아니라 우리 일상이 되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자포니즘 연구를 좀 다양하게 하고 싶습니다.
3: 네, 네. 지금 말씀 중에 콜라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이건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고라고 하는 이분법을 넘어선 그런 경지 같아요. 이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알면 다르게 보인다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이 일본과 한국 시민들의 풀뿌리 교류를 어떤 식으로 성숙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강상규 교수님의

0: 강의를 듣거나 그 글을 읽다 보면은 강상일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한국과 일본 이야기를 할때딱두 나라만 봐선 안 된다 그래요. 그 둘러싸고 있는 중국, 그다음에 뭐 러시아, 서양을 같이 봐야 된다. 그런 걸 강조하세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을 굉장히 경계하세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자포니즘 연구를 하고 이거를 좀 정치학이나 사회학과 이렇게 좀 믹스할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응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뭐 이경수 교수님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지만 그런 면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종이 묶음이 아니라 좀 많은 다양한 독자들한테 일본 문화와 공존하는 한국 그런 이야기를 다양한 그런 저자들 뭐가 함께 계속 해 나가고 싶은데 교수님 두 분이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 네.
3: 이주영님께서는 이 프랑스어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요. 또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프랑스에서 일본을 보고 또 일본에서 한국을 보는 이세 가지 문화를 오가고 계신 이주영님이시기에 가능한 이 한일 또 일한 교류에 대한 독자적인 공헌이란 건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 평소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사명감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저는 편견이 없는 그런 시각에서 일본 문화를 그 한국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1: 네.
0: 일본에서도 한국 문화 굉장히 다양하게 즐기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는 진짜로 그 일본과 한국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독자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 프랑스어와 그런 서양 문화를 이용하는 이유가 활용하는 이유가 사실 한국은 우큐에도 그렇지만 우큐에보다는 인상파 미술이 훨씬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3: 그렇죠.
0: 예를 들면은 제가 인상적이었던 한 예가 최근에 어떤 그 자포니즘이 있는 프랑스어 수업에서 그 다자이 오사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자이 오사무를 처음 듣는데요. 이분은 프랑스 문학만 읽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자이 오사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바로 다자이 오사무 얘기하면은 그 관계가 없잖아요. 불어 수업하고. 다자이 오사무가 불어 불문학과 출신이에요.
1: 맞아요.
0: 예. 네.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불문과 출신이에요?
1: 네,
0: 관심이.
1: 동료대학교.
0: 예. 네. 제가 최근에 그 방송대 일본어 번역 연구회에서 처음으로 번역한 이제 그 공역 중에 그한 작품이 리즈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리즈는 르누아르의 그 양산을 쓴 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그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다자이 오사무라는 작가와 그 리즈라고 하는 소설이 르누아르의 그 그림이잖아요.
1: 네.
0: 거기서 영감 받았다니까 이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본 문화에 몰랐던 분들한테 일본 문화를 이제 일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통로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1: 네. 이지영님의 사명감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3: 아, 정말 피부로 와닿는.
1: 네. 저희 하나카페 청취자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0: 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그 이야기가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 한국에서 일본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주로 서양 문화만 알았지만 그 이웃 나라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으신데 잘 모르셨던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재미있고 그런 좋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제가 할수 있는 그 일본과 한국의 민간 문화 교류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저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저의 행동이 곧 글이 되고 글이 행동이 될수 있는 그런 자포니즘 연구가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네, 여섯 번째 출연해 주신 이수영님, 이번에도 너무나도 알차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3: 네, 제7권이 나오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영광입니다. 예, 항상 하나카페 저한테 좋은 영감을 주거든요. 감사드립니다.
3: 네, 지난주와 이번 주두 주에 걸쳐서 일본어 번역가이시자 프랑스어 번역가 그리고 자포니즘 연구가로 활약하시는 이주영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그럼 여러분, 저희들은 여기서 헤어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대규모 재해 시 수도 대체 기능을 담당하는 부수도 구상 관련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져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했습니다. 부수도 구상 관련법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 도격권에서 수도 기능의 유지가 어려워졌을 경우 대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도부연을 부수도로 지정하는 것으로 요건으로서는 일정한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있을 것과 도쿄 23구와 같은 특별구가 설치되어 있을 것 등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24일 밤 8시 반경부터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토론에 이어 표결에 들어가 관련법은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 그리고 팀 미라이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했습니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명당, 참정당, 일본공산당, 레이와 신생구미, 3인당, 일본보수당 등은 반대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23, 반대 121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관련법을 둘러싸고는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법률 시행 시 특별구 설치를 묻는 주민투표와 관계 지자체 선거기관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부대결의가 가결됐습니다.
1: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기자단 취재에 응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현재 이란 측과 논의 중이다. 계기가 될 만한 일이 안 벌어질 수도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해 이란 측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24일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각국의 시민을 대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이란의 다리와 철도를 공격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이런 범죄가 계속되면 우리는 보복할 것이다. 많은 미군 병사들은 이슬람 전사의 공격이 두려워 기지를 떠나 시가지 건물을 거점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군 병사가 비밀리에 체제하고 있는 장소에서 지금 당장 반경 500m 이상 떨어져 안전을 확보하도록 경고한다며 대피를 당부하는 동시에 미군 관계자가 잠복 중이라고 주장하는 시가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시사했습니다.
0: 북조선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 정부 강요가 북조선의 비핵화보다 대화 재개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취임 후 1년이 되는 데 앞서 23일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북조선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정동영 장관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는 대화가 열리지 않는다고 말해 북조선의 비핵화를 우선해 추진해온 정책에서 전환해 우선 대화를 재개해서 평화 구축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고

0: 최종적으로는 북조선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미안 3개국 외상이 22일 필리핀에서 회담하고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추진해 갈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은 정동영 장관의 발언은 국제사회에 이중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고 지적하고 북조선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1: 필리핀에서 22일 일미한 3개국의 외상이 회담하고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계속해서 힘써가기로 확인한 것 등에 대해 북조선 외무성은 24일 국영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에서는 미일한이라말로 지역 불안정의 근원이며 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임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권리를 부정하고 침해하려는 미일한의 부질없는 시도라며 비핵화에 응하지 않을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경계해야 할 중대 위협은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핵전파 방지 제도를 잠식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 기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북조선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안전보장에 대해 논의하는 ARF,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가입해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대표를 파견하지 않고 2년 연속으로 불참했습니다.
0: 지난 2월 미나미 토리시마 앞바다 해저에서 희토류가 포함된 진흙을 퍼올리는 데 성공한 내각부 프로젝트가 24일 회견을 열고 진흙 성분을 분석한 결과 첨단 제품에 필수적인 희귀한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미나미 토리시마 앞바다의 진흙에는 고농도의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각부 프로젝트는 지난 2월 시험 채굴로 수심 약 5,600m의 해저에서 진흙을 퍼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 장치 등에 사용되는 이투륨이 29.9%로 가장 많았고 전기자동차 모터용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이 4.6% 등 17종류의 희토류 중에서도 더욱 희귀한 중중 희토류가 전체의 53.9%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퍼올린 약 50톤의 진흙에 총량으로 얼마나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중중 희토류는 첨단 제품에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중국에서의 수입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해저의 희토류를 산업화할 수 있다면 큰 가치가 있다고 밝히고 이시 쇼이치 프로그램 디렉터는 내년 2월에 본격적으로 시험해서 대량의 진흙을 퍼올리는데 그 단계에서 경제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 총무성이 24일 발표한 올해 정보통신 백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25년도에 58.8%로 전년도에 26.7%에서 2.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세대별로 보면 15세부터 19세가 91.7%, 20세부터 29세가 78.2% 등으로 높은 반면 50세부터 59세는 44.2%, 60세부터 69세는 33.5% 등이었습니다. 이용률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93.6%, 미국과 독일이 각각 75.6%로 해외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또 기업의 생성형 AI의 활용 방침에 대해 물은 결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와 활용 영역을 한정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국내에서 총 68.9%로 전년도 대비 2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지만 중국과 미국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국내에서는 회의록이나 메일 작성 시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던 데 대해 미국 등에서는 연구나 상품 개발, 마케팅 등에서도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백서에서는 선진적인 기업에서는 경영진이 업무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업무 변화를 위해 AI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 기업에서도 AI 활용에 대해 경영진의 의식에 변화하고 있다.

압력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욱,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1과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삿포로의 인기 관광 명소인 시계탑에서 나중에 오는 가이도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밖이 추워서 시계탑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이도한테서 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 그럼 제2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さん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遅くなって。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카이토가 탐에게 전화를 겁니다.
4: もしもし, 탐さん?
0: 여보세요, 탐 씨.
4: 今どこにいるの?
0: 지금 어디 있어?
1: 탐이 대답합니다.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시계탑 안에 있어요.
1: 가이도가 되묻습니다.
4: 에, 나가?
0: 어? 안에?
1: 그리고 나서 탐에게 말합니다.
4: 자,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0: 그럼 나도 금방 그곳으로 갈게.
1: 탐이 대답합니다.
3: わかりました.
0: 알았어요.
1: 잠시 후에 가이도가 찾아왔습니다. 가이도를 발견한 미아는
3: 아, 가이도.
0: 아, 가이도.
3: 거치.
0: 여기, 여기.
1: 가이도가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와서 말합니다.
4: 고멘,遅くなって.
0: 미안, 늦어서.
1: 가이도가 무사히 탐과 미아를 만나게 돼 다행이네요.
0: 시계탑이 있는 건물은 하얀 2층 목조 건물인데요. 붉은 지붕 위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さん.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遅くなって。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시계탑 안에 있어요.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時計台는
0: 시계탑,
5: 中는
0: 안.
5: 時計台の中는
0: 시계탑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5: 니는
0: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하고요.
5: 이마스는
0: 동사 있다.
5: 이르의
0: 마스형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존재나 소재를 말할 때는 동사
5: 이마스를
0: 사용합니다.
1: 전에 아리마스를 배웠는데요. 이마스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5: 이마스는
0: 사람이나 생물의 존재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는
5: 아리마스를
0: 사용하죠.
1: 그렇군요.
0: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 조사니를 붙이고 그 다음에
5: 이마스
0: 라고 하면 됩니다.

0: 또 있는 곳을 정확히 전하려면 표적이 되는 건물을 사용해서 위치 관계를 나타내면 되는데요. 중요 표현인 시계탑 안에 있어요.
1: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처럼 표적 no 위치 니 이마스 라는 순서로 말하면 됩니다.
2: 표적이 시계탑, 도깨다이이고 위치가 안, 나카이군요.
0: 네, 그렇죠.
2: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時計台の中にいます。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만나기로 한 상대방에게 전화로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今どこにいますか?改札の前にい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3: 今どこにいますか?
2: 지금 어디에 있어요?
0: 이마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있는 곳을 물을 때는
1: どこにいますか?
0: 라고 하는데요.
3: 改札の前にいます.
2: 개찰구 앞에 있어요.
0: 改札는 개찰구,
1: 前는
0: 앞이라는 뜻입니다.
1: 改札の前に
0: 라고 하면 개찰구 앞에라는 뜻이 되죠.
2: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1: 今どこにいますか?改札の前にいます。改札の前にいます。
0: 이 밖에도 자기가 있는 곳을 말해 볼까요? 편의점 안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편의점은
1: コンビニ
0: 라고 합니다. 안은
1: 나카
0: 나카이죠. 자, 말해 보세요.
4: コンビニの中にいます。コンビニの中にいます。
0: 이번에는 여러분이 인포메이션 센터 옆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인포메이션 센터는 영어의 인포메이션 센터를 줄여서
1: 인포메이션
0: 옆은
1: 요코
0: 라고 합니다. 자, 말해 보세요.
5: 인포메이션의 옆에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의 옆에 있습니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이 전화로 가이또에게 한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6: 와카리마시타.
1: 와카리마시타.
0: 는 알았어요 라는 표현으로 상대방이 말한 것이나 이야기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했다는 것을 전하는 표현입니다.
2: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와카리마시타.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7: もしもし, 탐상. 今どこにいるの?
6: 時計台の中にいます。
7: え、中?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6: わかりました。
8: あ、カイト、こっちこっち。
9: ごめん、遅くなって。
10: ハルさんの知恵袋。
2: 이어서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편의점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이홍복 씨는 평소에 편의점을 이용하세요?
2: 그럼요. 뭐 거의 매일 가는 편이에요.
0: 네, 편의점은 대개 24시간 영업을 하고 연중 무휴인 점포가 많죠. 도시락, 주먹밥, 샌드위치 같은 가벼운 식사나 사탕, 껌, 초콜릿 같은 과자,차나주스같은 음료는 물론이고 잡지나 문방구, 일용품도 갖춰놓고 있죠. 샴푸, 세제, 휴대전화 충전기, 소고기 같은 것도 팔고요.
2: 오뎅, 그리고 치킨도 팔아요.
0: 또 ATM 에서 돈을 찾을 수도 있고 인터넷

0: 인터넷으로 예약한 티켓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편의점을 잘 이용해 보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下面来听一首歌曲放松一下，请听
1: 《閃光少女》。
0: 闪光少女由
1: 東京事変
0: 东京事变乐队演唱。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0: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번역가이시자 자포니즘 연구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이주영님 모셨습니다.
2: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난주에 너무나도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네, 제가 먼저 그러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 우키요에가 이 특히 프랑스 세계에 끼친 영향과 그리고 이주영님의 번역 세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 고흐와 이 로트레크가 우키요에 열광했던 이 자포니즘인데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들이 놀랐던 일본의 이 미의식의 수출. 로부터 지금 이 현대 한국과 일본이 배울 수 있는 상호 발신의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일단 우키요에가 왜 19세기에 그리고 예술가들한테 그렇게 영감을 줬을까 봤더니 대중문화잖아요. 지금 한국이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일본 망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거와 결이 저는 같다고 봐요.
1: 아, 네.
2: 형식만 다른 거지 대중문화거든요.
1: 네.
2: 대중문화는 저를 포함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즐기는 일본 문화인데 한국에서나 그 서구권에서나 그 즐기는 게 그 다수가 즐기는 게 일본 망가라든지 뭐 J-POP이라든지 J-POP 팬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J-POP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음식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대중적인 문화잖아요. 근데 대중문화가 가지는 파워가 21세기에는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이게 현대사회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는 엘리트 문화 위주였다면 지금은 대중한테 지지를 받지 못하면 판매에도 지장이 있거든요.
1: 그렇죠. 네.
2: 번역을 할 때 그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프랑스어나 영어나 뭐 번역을 할 때 이 책이 전혀 일본 문화와 관계가 없는 타이틀과 그 시놉시스인데 우키요에나 이런 얘기가 한두 개가 꼭 나와요.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뭐냐면 서구권에서는 우키요에가 그냥 되게 일상화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회사에서 프랑스 자동차 회사에서 일했던 그 프랑스인이 그 회사원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우키요에 딜러로 활동하게 된 이유가 이분도 더 큰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책은 전혀 그런 일본 문화 책이 아니에요. 그냥 경제 책이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막 그 일본 여행 다니면서 뭐 오사카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 경험했던 그 후르츠산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우키요에 얘기 나오는 그런 소설도 있고요. 그처럼 이렇게 서양 대중 소설에 우키요에 얘기가 종종 나와요. 그다음에 일본 책에서도 독특한 경험을 한 게 있는데 이 시부사와 에이치 그 번역서를 냈잖아요. 시부사와 에이치의 윤리 경영 리더십이라고 그 NHK 출판사의 모리아 아츠시 저자가 쓴 책에서 우키요 얘기가 나와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시부사와 에이치가 미국에 건너갔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과 만나요.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이분도 약간 우키요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1: 네.
2: 대중 문화니까 우키요에가 가지고 있는 미의식이 너무 좋다. 서양 사람들은 이런 미의식을 동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 장면이. 근데 이처럼 우키요에는 외국인들한테 일본이다. 일본 그 자체를 얘기하는데 그 여기 하네다 공항에서 출국을 하면 그 국제 터미널이거든요. 거기 에도 거리가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뭐 저를 비롯해서 그 외국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유럽에서 온 사람들 그 눈 보면은 홀려 있어요.
1: 반짝반짝.
2: 네. 근데 이 에도 시대의 우키요에가 그 단순히 옛날 일본 문화가 아니라 지금 망가 뭐 여러 가지 대중 문화에서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처럼 그 우키요에는 그 망가와 함께 일본 문화 그 자체를 대표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굿즈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키요에 그 굿즈가 되게 많잖아요. 제 그 굿즈 보면 놀라실 텐데 저 지갑, 파우치 다 우키요에예요.
1: 엄청난 덕후시네.
2: 네, 근데 저와 같은 네.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사실 많아요. 한국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안 만나서 그런 거지 우키요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에도 꽤 많이 나오는 거 봐서는 매니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또 20세기의 한국의 풍경과 사람들을 아름다운 색채 목판화로 그린 가와세 하스이 일본 분이죠. 또 프랑스인 화가 폴 자쿨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의 눈, 그러니까 아마 우키요에의 기술이 되겠죠. 이 외국인의 눈을 통해 자국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한다는 이 접근법은 일본과 한국의 문화가 섞여서 만들어내는 풍요로움을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주영님께서는 이 에피소드를 소개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일본 한국 양국의 교류에 어떻게 공헌하고 싶으신가요?
2: 먼저 이 가와세 하세이의 우키요에는 뭐라 그럴까 제가 우연히 번역을 영어 책을 번역하다가 그 스티브 잡스 그 애플 창업자죠. 네. 스티브 잡스가 그 뭐 신자포니즘적인 인간이더라고요. 저처럼 일본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이 스티브 잡스가 그 일본 도자기 이를 좋아했대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뭘 좋아했냐면은 그 가와세 하스이의 신판화, 새로운 우키요에 기법인데 그 신판화, 신 우키요에를 좋아했대요. 근데 신 우키요에는 그 기존의 우키요에에다가 그 서양 미술 기법을 받아들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니아가 많은데 이제 놀랍게도 가와세 하스이의 이 신 우키요에 특히 조선 풍경은 저 서울에서 발견했어요. 그 한국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그 발견해서 구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블로그에서 그 가와세 하스이의 그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네. 그 아마 그 조선 풍경을 그려서
0: 그러죠.
2: 알려줘서 좀. 네, 저는 오히려 이런 경우는 제가 주변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도움을 받은 거라. 이 이야기를 꼭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에 써야겠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실제로 이렇게 조선 풍경이 공존하는 우키요에여야만 더 많은 한국 사람들한테 우키요에라든지 네. 자포니즘을 알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발견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감동을 받고 바로 저도 구입을 했습니다.
1: 네. 네, 저희 지금 프랑스랑 이렇게 연결된 우키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다시 일본과 한국으로 좀 시선을 돌려볼까 합니다. 저희 현아 카페와 또 애니메이션, 케이팝 이런 식으로 지금 문화 융합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일본 문화, 이건 한국 문화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섞이는 이 교차점을 연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일단 일본 문화를 얘기할 때 그 일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그 일본 문화가 있고 외국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일본 문화가 있는데요. 일단 저의 위치를 보면 저는 일본인이 아니잖아요. 네. 일본 문화를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은 그 일본 문화와 공존하는 외국인들의 이야기예요. NHK에서도 그런 신자포니즘 때 한국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조명한 이유도 바로 그런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 21세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가치가 공존을 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일본에 살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 한국에 살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반대로 한국 사람이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한일 커플도 많잖아요. 네. 요즘 굉장히 한국에서도 많이 유행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본 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품도 일본산을 수입하는 그런 제품도 있고 서양에서 만들어진 일본풍 제품도 있고요. 초콜릿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뭐 일본풍 제품도 있고 한국과 일본 캐릭터가 콜라보한 그런 제품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 관점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에서 그 푸른 눈의 우키요에 화가로 유명한 폴 자쿨레 프랑스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하는 활동과 좀 비슷할 수 있는데 3살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그 일본에서 살았거든요. 네. 프랑스인이지만 네. 일본 문화가 곧 자기 일상이에요. 근데 폴 자쿨레가 저와 같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본 그에서 배운 정식으로 우키요에를 배워가지고 일본인 그다음에 한국인 그다음에 중국인 이렇게 주로 아시아 사람들을 그렸대요. 이 폴 자쿨레처럼 저도 야 이거는 일본 문화야, 이건 한국 문화야, 이건 서양 문화야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모닝 커피 마시고 이런 거 아시아 문화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네, 사실 우리가 은연 중에 자꾸 이렇게 가르지만 저는 가르기보다는 뭔가 한국의 비빔밥의 좋은 점처럼 그다음에 일본의 덮밥처럼 경계를 지키되 또 비빌 수 있는 건 비비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 문화의 지평을 어떤 신자포니즘적인 그런 지혜를 통해서 넓혀가는 좀 일을 하고 싶어요.
1: 네.
0: 네.
1: 아주 좋은 말씀해 주세요.
0: 네,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1: 네.
0: 이 편집자이신 강상규 교수님의 글에도 이 상대를 맹목적으로 좋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영님께서 평소 이 번역과 집필 활동을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한국 시민사회 가장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걸 기대하고 계시나요?
2: 일본 문화가 일본 학 전공자나 일본 유학생이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어나 뭐 일본학 일을 하지 않는 분들 일상에도 이미 일본 문화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0: 그쵸.
2: 근데 저는 자포니즘을 그 수업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연구가 저 혼자 하면은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보거든요. 책상에 혼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현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은 아, 이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학 전공자가 아닌 또 그렇게 뭐 일본어 일을 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아, 이런 일본 문화에 대해 관심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까 같이 자포니즘을 운영해가지고 여러분 일상에 공존하는 뭐 한국산 제품인데 이거 사실 뭐 일본 캐릭터 콜라보예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글로 쓰고 그다음에 그 수업을 하고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에서 뭐 했던 수업도 그렇고 프랑스어인데 뭔가 자포니즘을 활용하는 수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이제 일본 문화가 나의 일상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과 일본은 항상 그 외교 정치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뭐랄까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그 일본 문화가 나의 일상에 있는 거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게 일본 문화였어라고 나의 일이 되면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뭐 쉽게 뭐 배척하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자포니즘을 통해서 뭐랄까 한국 속에 끈끈하게 공존하는 그런 일본 문화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 그런 사례를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시사 일본 연구소하고 같이 갔던 어떤 중국집인데 그 중국집이 그 우큐애가 걸렸어요. 중국집 주인이 요리는 내가 중화 요리를 좋아하지만 나는 우큐애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아 이거 우큐애라고 합니까?
1: 네. 네,
2: 저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그게 그 호쿠사이의 그 파도.
1: 네.
2: 어디나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일본 문화가 어떤 특수한 집단의 그런 매니아 문화가 아니라 우리 일상이 되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자포니즘 연구를 좀 다양하게 하고 싶습니다.
1: 네, 지금 말씀 중에 콜라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이건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고라고 하는 이분법을 넘어선 그런 경지 같아요. 이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알면 다르게 보인다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이 일본과 한국 시민들의 풀뿌리 교류를 어떤 식으로 성숙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강상규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거나 그 글을 읽다 보면은 강상규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한국과 일본 이야기를 할 때 딱 두 나라만 봐선 안 된다 그래요. 그 둘러싸고 있는 중국, 그다음에 뭐 러시아, 서양을 같이 봐야 된다. 그런 걸 강조하세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을 굉장히 경계하세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자포니즘 연구를 하고 이거를 좀 정치학이나 사회학과 이렇게 좀 믹스할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응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뭐 이경수 교수님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지만 그런 면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종이 묶음이 아니라 좀 많은 다양한 독자들한테 일본 문화와 공존하는 한국 그런 이야기를 다양한 그런 저자들 뭐가 함께 계속 해 나가고 싶은데 교수님 두 분이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네. 네.
0: 이주영님께서는 이 프랑스어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요. 또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프랑스에서 일본을 보고 또 일본에서 한국을 보는 이 세 가지 문화를 오가고 계신 이주영님이 시기에 가능한 이 한일 또 일한 교류에 대한 독자적인 공헌이란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 평소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사명감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저는 편견이 없는 그런 시각에서 일본 문화를 그 한국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일본에서도 네. 한국 문화 굉장히 다양하게 즐기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는 진짜로 그 일본과 한국의 문화교류에 기여하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독자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 프랑스어와 그런 서양 문화를 활용하는 이유가 사실 한국은 우큐에도 그렇지만 우큐에보다는 인상파 미술이 훨씬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0: 그렇죠.
2: 예를 들면은 제가 인상적이었던 한 예가 최근에 어떤 그 자포니즘이 있는 프랑스어 수업에서 그 다자이 오사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자이 오사무를 처음 듣는데요. 이분은 프랑스 문학만 읽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자이 오사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바로 다자이 오사무 얘기하면은 그 관계가 없잖아요. 불어 수업하고. 다자이 오사무가 불어 불문학과 출신이에요.
3: 맞아요.
2: 네.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불문과 출신이에요? 네, 관심이.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방송대 일본어 번역 연구회에서 처음으로 번역한 이제 그 공역 중에 그 한 작품이 리즈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리즈는 르누아르의 그 양산을 쓴 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그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다자이 오사무라는 작가와 그 리즈라고 하는 소설이 르누아르의 그 그림이잖아요.
3: 네.
2: 거기서 영감 받았다니까 이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본 문화에 몰랐던 분들한테 일본 문화를 이제 일상으로 네. 이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통로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3: 네. 이지영님의 사명감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0: 아, 정말 피부로 와닿는.
3: 네. 저희 하나카페 청취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2: 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그 이야기가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 한국에서 일본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주로 서양 문화만 알았지만 그 이웃나라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으신데 잘 모르셨던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재미있고 그런 좋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일본과 한국의 민간 문화 교류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저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저의 행동이 곧 글이 되고 글이 행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자포니즘 연구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 네, 여섯 번째 출연해 주신 이수영님 이번에도 너무나도 알차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0: 네, 제 7권이 나오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 영광입니다. 예, 항상 하나카페 저한테 좋은 영감을 주거든요. 감사드립니다.
0: 네,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일본어 번역가이시자 프랑스어 번역가 그리고 자포니즘 연구가로 활약하시는 이주영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여러분 저희들은 여기서 헤어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1과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삿포로의 인기 관광 명소인 시계탑에서 나중에 오는 가이도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밖이 추워서 시계탑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이도한테서 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 그럼 제2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遅くなって。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카이토가 탐에게 전화를 겁니다.
4: もしもし, 탐상.
0: 여보세요, 탐 씨.
4: 今どこにいるの?
0: 지금 어디 있어?
1: 탐이 대답합니다.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시계탑 안에 있어요.
1: 가이도가 되묻습니다.
4: 에, 나가?
0: 어, 안에?
1: 그리고 나서 탐에게 말합니다.
4: 자,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0: 그럼 나도 금방 그곳으로 갈게.
1: 탐이 대답합니다.
3: 分かりました.
0: 알았어요.
1: 잠시 후에 가이도가 찾아왔습니다. 가이도를 발견한 미아는
3: 아, 가이도.
0: 아, 가이도.
3: 거치.
0: 여기.
1: 가이도가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와서 말합니다.
4: 고멘, 오소쿠나테.
0: 미안, 늦어서.
1: 가이도가 무사히 탐과 미아를 만나게 돼 다행이네요.
0: 시계탑이 있는 건물은 하얀 2층 목조 건물인데요. 붉은 지붕 위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分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遅くなって。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시계탑 안에 있어요.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時計台는
0: 시계탑,
5: 中는
0: 안.
5: 時計台の中는
0: 시계탑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5: 니는
0: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하고요.
5: 이마스는
0: 동사 있다.
5: 이르의
0: 마스형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존재나 소재를 말할 때는 동사
5: 이마스를
0: 사용합니다.
1: 전에 아리마스를 배웠는데요. 이마스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5: 이마스는
0: 사람이나 생물의 존재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는
5: 아리마스를
0: 사용하죠.
1: 그렇군요.
0: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 조사니를 붙이고 그 다음에
5: 이마스라고
0: 하면 됩니다. 또 있는 곳을 정확히 전하려면 표적이 되는 건물을 사용해서 위치 관계를 나타내면 되는데요. 중요 표현인 시계탑 안에 있어요.
5: 時計台の中にいます.처럼
0: 표적, 노, 위치, 니이마스라는 순서로 말하면 됩니다.
1: 표적이 시계탑, 도케다이이고 위치가 안, 나카이군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도케다이노 나카니 이마스. 時計台の中にいます。
1: 잘따라하셨어요
0: 그럼만나기로한상대방에게전화로자기가있는장소를말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6: 今どこにいますか
7: 改札の前にいます
0: 내용을확인할까요
6: 今どこにいますか
1: 지금어디에있어요
5: 이마
0: 는지금이라는뜻입니다있는곳을물을때는
5: どこにいますか
0: 라고하는데요
7: 改札の前にいます
1: 개찰구앞에있어요
5: 改札
0: 는개찰구
5: 前
0: 는앞이라는뜻입니다
5: 改札の前に
0: 라고하면개찰구앞에라는뜻이되죠
1: 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5: 今どこにいますか改札の前にいます改札の前にいます
0: 이밖에도자기가있는곳을말해볼까요편의점안에있다고가정해보세요편의점은
5: 콤비니콤비니
0: 라고합니다안은
5: 나카
0: 나카이죠자말해보세요
8: 콤비니의나카니이마스콤비니의나카니이마스
0: 이번에는여러분이인포메이션센터옆에있다고가정해보세요인포메이션센터는영어의인포메이션센터를줄여서
5: 인포메이션인포메이션
0: 옆은
5: 横横
0: 라고합니다자말해보세요
9: 인포메이션의横にいます인포메이션의横にいます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전화로가이또에게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3: わかりました。
5: わかりました。
0: 는알았어요라는표현으로상대방이말한것이나이야기의내용을확실히이해했다는것을전하는표현입니다
1: 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わかりました。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タムさん。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中？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10: あ、カイト、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遅くなって。
11: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편의점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이홍복씨는평소에편의점을이용하세요
1: 그럼요뭐거의매일가는편이에요
0: 네편의점은대개24시간영업을하고연중무휴인점포가많죠도시락주먹밥샌드위치같은가벼운식사나사탕껌초콜릿같은과자차나주스같은음료는물론이고잡지나문방구일용품도갖춰놓고있죠샴푸세제휴대전화충전기소국같은것도팔고요
1: 오뎅그리고치킨도팔아요
0: 또 ATM 에서돈을찾을수도있고인터넷으로예약한티켓을받을수도있습니다여러분도편의점을잘이용해보세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대규모 재해 시 수도 대체 기능을 담당하는 부수도 구상 관련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져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했습니다. 부수도 구상 관련법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 도격권에서 수도 기능의 유지가 어려워졌을 경우 대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도부연을 부수도로 지정하는 것으로 요건으로서는 일정한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있을 것과 도쿄 23구와 같은 특별구가 설치되어 있을 것 등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24일 밤 8시 반경부터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토론에 이어 표결에 들어가 관련법은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 그리고 팀 미라이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했습니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명당, 참정당, 일본공산당, 레이와 신생구미, 3인당, 일본보수당 등은 반대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23, 반대 121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관련법을 둘러싸고는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법률 시행 시 특별구 설치를 묻는 주민투표와 관계 지자체 선거기관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부대결의가 가결됐습니다.
1: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기자단 취재에 응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현재 이란 측과 논의 중이다. 계기가 될 만한 일이 안 벌어질 수도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해 이란 측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24일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각국의 시민을 대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이란의 다리와 철도를 공격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이런 범죄가 계속되면 우리는 보복할 것이다. 많은 미군 병사들은 이슬람 전사의 공격이 두려워 기지를 떠나 시가지 건물을 거점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군 병사가 비밀리에 체제하고 있는 장소에서 지금 당장 반경 500m 이상 떨어져 안전을 확보하도록 경고한다며 대피를 당부하는 동시에 미군 관계자가 잠복 중이라고 주장하는 시가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시사했습니다.
0: 북조선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 정부 강요가 북조선의 비핵화보다 대화 재개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취임 후 1년이 되는 데 앞서 23일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북조선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정동영 장관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는 대화가 열리지 않는다고 말해 북조선의 비핵화를 우선해 추진해온 정책에서 전환해 우선 대화를 재개해서 평화 구축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고 최종적으로는 북조선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미안 3개국 외상이 22일 필리핀에서 회담하고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추진해갈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은 정동영 장관의 발언은 국제사회에 이중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고 지적하고 북조선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1: 필리핀에서 22일 일미한 3개국의 외상이 회담하고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계속해서 힘써가기로 확인한 것 등에 대해 북조선 외무성은 24일 국영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에서는 미일 한이라말로 지역 불안정의 근원이며 평화 보장의 기본 장애물임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권리를 부정하고 침해하려는 미일한의 부질없는 시도라며 비핵화에 응하지 않을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경계해야 할 중대 위협은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핵전파 방지 제도를 잠식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 기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북조선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의 안전 보장에 대해 논의하는 ARF,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가입해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대표를 파견하지 않고 2년 연속으로 불참했습니다.
0: 지난 2월 미나미 토리시마 앞바다 해저에서 희토류가 포함된 진흙을 퍼올리는 데 성공한 내각부 프로젝트가 24일 회견을 열고 진흙 성분을 분석한 결과 첨단 제품에 필수적인 희귀한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미나미 토리시마 앞바다의 진흙에는 고농도의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각부 프로젝트는 지난 2월 시험 채굴로 수심 약 5,600m의 해저에서 진흙을 퍼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 장치 등에 사용되는 이투륨이 29.9%로 가장 많았고 전기자동차 모터용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이 4.6% 등 17종류의 희토류 중에서도 더욱 희귀한 중중 희토류가 전체의 53.9%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퍼올린 약 50톤의 진흙에 총량으로 얼마나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중중 희토류는 첨단 제품에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중국에서의 수입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해저의 희토류를 산업화할 수 있다면 큰 가치가 있다고 밝히고 이시이 쇼이치 프로그램 디렉터는 내년 2월에 본격적으로 시험해서 대량의 진흙을 퍼올리는데 그 단계에서 경제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 총무성이 24일 발표한 올해 정보통신 백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25년도에 58.8%로 전년도에 26.7%에서 2.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세대별로 보면 15세부터 19세가 91.7%, 20세부터 29세가 78.2% 등으로 높은 반면 50세부터 59세는 44.2%, 60세부터 69세는 33.5% 등이었습니다. 이용률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93.6%, 미국과 독일이 각각 75.6%로 해외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또 기업의 생성형 AI의 활용 방침에 대해 물은 결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와 활용 영역을 한정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국내에서 총 68.9%로 전년도 대비 2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지만 중국과 미국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국내에서는 회의록이나 메일 작성 시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던 데 대해 미국 등에서는 연구나 상품 개발, 마케팅 등에서도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백서에서는 선진적인 기업에서는 경영진이 업무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업무 변화를 위해 AI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 기업에서도 AI 활용에 대해 경영진의 의식에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욱,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1과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삿포로의 인기 관광 명소인 시계탑에서 나중에 오는 가이도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밖이 추워서 시계탑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이도한테서 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 그럼 제2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遅くなって。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카이토가 탐에게 전화를 겁니다.
4: もしもし, 탐상.
0: 여보세요, 탐씨.
4: 今どこにいるの?
0: 지금 어디 있어?
1: 탐이 대답합니다.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시계탑 안에 있어요.
1: 가이토가 되묻습니다.
4: 에, 나가?
0: 어? 안에?
1: 그리고 나서 탐에게 말합니다.
4: 자,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0: 그럼 나도 금방 그곳으로 갈게.
1: 탐이 대답합니다.
3: 分かりました.
0: 알았어요.
1: 잠시 후에 가이토가 찾아왔습니다. 가이토를 발견한 미아는
3: 아, 가이토.
0: 아, 가이토.
3: 거치거치.
0: 여기, 여기.
1: 가이토가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와서 말합니다.
4: 고멘, 오소쿠나떼.
0: 미안, 늦어서.
1: 가이토가 무사히 탐과 미아를 만나게 돼 다행이네요.
0: 시계탑이 있는 건물은 하얀 2층 목조 건물인데요. 붉은 지붕 위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タムさん.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고멘, 오소쿠나떼.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시계탑 안에 있어요.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時計台는
0: 시계탑,
5: 中는
0: 안.
5: 時計台の中는
0: 시계탑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니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하고요.
5: 이마스는
0: 동사 있다.
5: 이르의
0: 마스형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존재나 소재를 말할 때는 동사
5: 이마스를
0: 사용합니다.
1: 전에 아리마스를 배웠는데요. 이마스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5: 이마스는
0: 사람이나 생물의 존재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는
5: 아리마스를
0: 사용하죠.
1: 그렇군요.
0: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 조사 니를 붙이고 그 다음에
5: 이마스라고
0: 하면 됩니다. 또 있는 곳을 정확히 전하려면 표적이 되는 건물을 사용해서 위치 관계를 나타내면 되는데요. 중요 표현인 시계탑 안에 있어요.
5: 時計台の中にいます.처럼
0: 표적 no 위치 니 이마스라는 순서로 말하면 됩니다.
1: 표적이 시계탑 도케다이이고 위치가 안 나카이군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도케다이노 나카니 이마스. 時計台の中にいま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만나기로 한 상대방에게 전화로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どこにいますか?
7: 改札の前にいます。
0: 내용을확인할까요?
6: 今どこにいますか?
1: 지금어디에있어요?
5: 이마
0: 는지금이라는뜻입니다.있는곳을물을때는
5: どこにいますか?
0: 라고하는데요.
7: 改札の前にいます.
1: 개찰구앞에있어요.
5: 改札
0: 는개찰구.
5: 前
0: 는앞이라는뜻입니다.
5: 改札の前に
0: 라고하면개찰구앞에라는뜻이되죠.
1: 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5: 今どこにいますか?改札の前にいます。改札の前にいます。
0: 이밖에도자기가있는곳을말해볼까요?편의점안에있다고가정해보세요.편의점은
5: 콤비니콤비니
0: 라고합니다.안은
5: 나카
0: 나카이죠.자,말해보세요.
8: 콤비니의나카에있습니다.콤비니의나카에있습니다.
0: 이번에는여러분이

0: 인포메이션 센터 옆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인포메이션 센터는 영어의 인포메이션 센터를 줄여서
1: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
0: 옆은
1: 요코 요코
0: 라고 합니다. 자, 말해 보세요.
2: 인포메이션의 옆에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의 옆에 있습니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이 전화로 가이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와카리마시타.
1: 와카리마시타.
0: 는 알았어요 라는 표현으로 상대방이 말한 것이나 이야기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했다는 것을 전하는 표현입니다.
4: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1: 와카리마시타.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もしもし, タムさん.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5: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6: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7: ごめん、遅くなって。
8: 하루상의지혜袋.
4: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편의점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이홍복 씨는 평소에 편의점을 이용하세요?
4: 그럼요. 뭐 거의 매일 가는 편이에요.
0: 네, 편의점은 대개 24시간 영업을 하고 연중 무휴인 점포가 많죠. 도시락, 주먹밥, 샌드위치 같은 가벼운 식사나 사탕, 껌, 초콜릿 같은 과자, 차나 주스 같은 음료는 물론이고 잡지나 문방구, 일용품도 갖춰놓고 있죠. 샴푸, 세제, 휴대전화 충전기, 속옷 같은 것도 팔고요.
4: 오뎅, 그리고 치킨도 팔아요.
0: 네. 또 ATM에서 돈을 찾을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예약한 티켓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편의점을 잘 이용해 보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4: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いいね、あれはいいね、楽隊家業は飽き飽き、戦争の上じゃ賭け事ばかり。

Ah.